오니 누쇼화 남고 우춘디가 신게요냐오니 장쇼화 남고 제 우춘디가 신게요냐오니 땡년에다 야 넘둥 야다트 콜 넘둥아 콜 우춘디가 넘둥 신거디요냐오니 오그니네 무르다트 콜야 어찌 오지 초 우춘디가 남 신게도요냐오니 초삼년에 샤닝 호브레가 샤닝 호 지금 호닝 누참 에직 눈이 장참 장닝 에직다 시야를 참 약세 참시닝 참시 나라제 초시 초 블릭브레브레제 참리 겟 에직제제직 땡방 오 땡기 초나 오기 초 수둠야 초주 남게 세송 알라와냠 초주가 제 남과 찻지 우줌디 넘으니야 세종 대입디 너와 이제 라냠음니 세종 대입다 렌디 너와 냠볼 에제 랍조지 랜 랍조기 솔바 좀내데 디니 말어서 이제 산게 좀내니 우짜와니네다 차종 대유디 모노모르니야 라니야르 대좀내데게 가제바 다 우삐이메 다 초주 남각 차종 마디요 모두 좀내데게 가제바 랍조 디신도니다 삐 디신도니 장주 셈바 강라라 강라야 미네버 짐바 짐바디 소넘기 풍부니 라조 최소말라와 많이 비치로니 삐페나 초주 남각 차종 마디요 모두 장주 셈바시 수당 자당 지당 로당 레자 라소버 시가시랑 집에 랑시기 마주방 얻어디 삼로 통야 지바당 진진제 유 지바보 강보시 집에 랑시기 마주버디 삼 통야 랑시기 주바 강나야 미네버 랑시기 주바 수당 자 강나야 랑시기 주바 미네버 삼로디 통야 지바지바디 지바지바 통오 지고 소남기 풍부니 소남기 풍부지 랍조르니 이차종 마디기무쇼 빼나 chokchū namgā chāsōng mādiyū ngādō ujie ujmūdō chāsōng mādiyū tōnam ujimdi sākumbōru nye ngā tāngsēm nye ngā chātī sōngdiyū mūnumshō nye chāsōng wālā mā yimbichirō rābjō dīchī nyamdō sēm nye rābjō rūtā yī yāksī tī sāmbakā yājī khordō ngā yī tī mā rāshē tī nyamdā jī nyamdō sēm nye dā sēm pūsum sōkbē dīchī shēkbā tāwara jā nyamam rābjō jū sōba jomnēdē dīni mā lāsō sēm pūsum sōkbē dīchī shēkbā tāwara mīgī lāsō 대지일에도시나 대지시협의 세부수소법시 강수법등이 세부수소법 마치벌 마치빌에도 오니 따라줘서도 너디 비샤미디가 자리야 독다다 지만이 주다다 디니 인가 자르메 오래 다 세부수소법 예를 상제 모두 디가 야 자르고 소이나 상제 세부수소법 아니 세상 무슨 주장이다 배지 개주니디 상제 구구연대니 뭐 이빠지 강보 세부수소법 디지셔발 첸 푸숨 촉버지샤 상계 예도와 상계 구조 지셔다 간들 나도 술 뒤통원이나 상계 구조 내미교 첸숨주 첸삼무슨 빼지 개주 노 지셔 이리 상계 예오디 읍는 디자 문제야 거기와 아니 디지셔바 따라 제니 위치 디지셔바 상계 인예 삼무이딘 디 통도와 냠음 라조 지셔바 라조시 예 데 란주숨 약마르 상계시 두어통은 메오래 상계 첸 푸숨 촉버지시 이제 상계 예유와 아니 자 따버 제 냠맘니 약마 주어통부 랍조기 설바 니 랍조스 야 랜푸야 쩨베디 디니 말라소 이 상제 제 부순 속부 제샤 상제 명예도 뭐니 말라소 제 부순 속비 제 부순 속비 디시바 따르 명예라소 제 부순 속부 이누 윤센 쩨티시 이제 상제 인녀 마디 뭐니 제 부순 속부 상제 인녀 오직 문제 약호불 토도 체코나 동이 모두 티닝 아직다 당돈 제네 명예 봐 랑신이 마주 봐 아직 때에 딱 받잠도 배 노우 챔포좀 속버닝 이제 고수도 예된 용서 탈친 버 좋고 인 창고 티셔 상계의 명토도 임마도 지 말이 최고다 대 챔포좀 속버 티디티디 챔 상계 세상 무슨 배지 개주 티디티디 지 상계 인년에 아직 미게도 뭐 야고 상계 챔포좀 속비 라신이 두바 시베 따올 미게 라소니 챔포좀 속버니와 지셰 상계 님의 모동이 뭐니 따올 미게 라소니 대지일에도 현안이 있다 김제 직토군이 있냐나 대신 생배 챔포소 소바시 강소바디냐 상제 나세다 가다 상제 연대제 챔포솜 소바니 상제 연대임에다 상제 구유연대 숨기연대 투기연대니 구송투기연대놈 약보다 상제 구유연대 약보 챔포솜 소바니 오지 챔상보 숨주 짱이놈 베지 예주놈다 이바 지리디 그랑소네 칭가다 데 뉴스컬미진에 세모노야 다 하에 먹어줌 약보 前普松错过些刚说不定，上级上级那是去年啊，上级原点贵原的前普松错过二年，为了送我农不送不的呢，前普松错过买起回来的哦，前普松错过几个几百，遇见的这些忙不，有人见这些忙不的了点呀。

주부 인 마도바 지레 랑신이 주바 마치바지 하고 유도 나가 이모니 마치비 내도 호니 속바니네 마치 속바니 오지 나다 랑신이 마도바 하고 유 빈 작효지 모다 신년에 미망 속바니라 망조 속바니라 다 속바니라 다 흉니라 다 작 이바지 다 털세 거니지 미디디 지거나 미루 이가 이상지 주부도나 코나 미루 담진이 놈 이 랑신이 마도바 하고 유 비님이 유 남다지노 이 양보 속바하니 오지 다 미여디 총니 녀오이네 미지다 도도 티디티디셔 속바지 티디디지 코는 미그르 유메 속지 양라 마음티들레 떼니야지 속바 형도미 변에 기답 녀네 기답지 펴바 티디디디 기답 메노미 기답 펴바 여디 섬이야 이직 비셰 기답 녀 명토이 마도 펴바 티디디 지식 소르 떼니야 이 기답 인교 우 기답 인교 녀네 기답지 떼 녀모노니 형메지미 야보 라신이 마주바 녀 삐 우도도디 하고거든 야보 챔푼 속바지 라신이 마치비 레도 디게지 소바다니 역세야다 랍조시야 상게시란 푸이메다 디게지 상게시야 소바니네 슈숨다 슈수고 셰세임 쫌데디게 세라데바라 졸라 디게지 까제도 니데 상게시 쫌데데 니 쫌니나 듀시 쫌바 에지 연된 탐제다 뎀바 연된 말류바 뎀바 데니나다 냥엘레 데바 동에 녀모바다 시지보 용설레 데바 와야다 쫌덴데 좀녀우 돈다리놈, 단녀우 돈다리놈, 대녀우지 돈다리놈. 다 좀녀우지 뒤시. 녀몽부의 뒤당, 풍부의 뒤당, 치다기 뒤당, 헤이부의 뒤시. 뒤시까지 상기시. 좀사로놈의 좀. 단녀에다 구유연대, 숭유연대, 투기연대, 참제 대바. 용수소바. 연대강, 마상용모도 강보 창해야 나오지. 단녀. 대녀는 양을 내 대바. 양은 제다. 녀몽보다 시시집이 양을 내 용수 대바. 타르바. 빵바 모두 대바 좀내 대기 세상 대바 라졸라 디게지 까제도니 다 좀내 대기 대시지 다 어도 하고서야 대휴 말 디디디디 냐모서야 세상 대바 라졸라 디게지 까절도니 상제시 세상 대바 라졸시다 마 오약스 디게지 니네 오약스입니다 까절도 라졸 지잠도 체부조 속바 대잠도 주노 대잠도 체부조 속바 매바 대잠도 미준디 대단아 대신시바 라 세상 세마 매버 따오 우니 다 랍조심 세다 우나다 추 동번이 도다 띵섭 네미조 다 하고 고디 임신들에 대 우주 말 대시 약볼에 쇼디 너무 이내다 우내주 다 음딘라디 약보 가당 도다지 갑조지 동번이 도다 갑조가디 할람디 돌 갑조 제신 모도디 이 지금 할람디 코르티나다 이치 남다디 임메다 이 지노베 랍조 디게지 까절 랍조 지담도 제보소 소바 대잠도 주노이 지담도 첸 푸숨 속바니스 첸 숨주 짠이 빼지 예주니 숨주 짠이 냐고지에 티게 랑야 숨주 짠이 온 것으로 티닝 빼지 예주니 오브네 연된 푸숨 속바지 티게 랑야 예주 담아 온 것으로 이지니야 티 마사는 예주 모종이메 이지니야 티 마사는 숨주 소니 모종이부 이야고 첸 푸숨 속바니 속바지 시아도 불라 이지직 이 준비이 부르니 준비이나 다 대마미노디 세관아 동용문우 준바 대마체유야 때는 넣은 것도지 미열도 초수고 인형보다 더더 나당 덥지부지가 미열도 초수고지 다른 거지가 술 때는 속바지 동용문 지난 양지에게 디디디디 물디디디 떠는 거는 속바지 있다 미디디 그시 속바지에 뭐 동용문 야구 속바지 일랑가 유비 속바지 오지 대장도 준호니 준바 나라 란심해봐 나당 동육 동육 강하시라 동육 노우 에직 티샤 더더 조구조하는 문호 어디가도 뒤 준호 지점도 세부순서가 랑신이 매번 대점도 미준대니 세부순서가지 세이야 코볼라 더더 동육 문호 에직 랑신이 매번지 랑신이 매번 대점도 미준대 랑신이 매번가 털코로 이나 에직 다 미준바이무 대바이무다 더남 대바이덤다 랑신이 매번지 시야 더남 대바 다 최 랑신 시비 최 나당 동수구 다 속다 뒤로 레조 강보 군줍 대바 주머임 이바 털 유망어도임 유망이네 자도발라 티시직 더더 거부들 부르용어도 티임을 하다 동수 다 숙자 지로 레자 상계 생성 무슨 유산이 배지 개주 다 이바지 상계 구주 세가 시 주머임 이 체이 걸보지 딱둔제네 미니에바 더더 낭라 다 삼로 집자리 통걸보지 다 또유 문우 임에다 이긴게 주구주육 문우 있지 미진디 이 대바임 랑신이 매바지 대바죠. 대다나 디진시에발라

Sendang cema meba taro chewo mi, di jing shekba sha. Sendang nye ne, imbo la, chunje imbo chunja. E jik chunje, sendang nyebo chunja ya. Sema nyebo lo chunje, e jik rangshi yi meba taro nye. Ta chen sangbo sumju zanyi nyebo lo, chen nyebo da chun nyeme da. Gibu dambo imbo chun, todo gibu chimbo imbo chun dome. I yenden keli jijigi, yenden kimzo sonyi jigi, 토도 상계지 기부치부 이부디 촌대도베 베샤 찬예 명토고수예모 촌재지 상계이부 촌재지 체서모수니 쟁이이모 베제 이냐보다 상계지 음디니 논부로니야다 뺑어도디샤드마 상계이는 빼나 미지 그디니 논니는 이거도디 논부로니야다 대시야 거의 놈에 빼나 미디 모드야오 이나다 시암도 어디니 논부로 봉거링도 어디니 논부로 샤김르이나 어쯤디 논부로니야다 병어도디샤 코르도메 이모도야 베제 예상직다 상제니는 음디니 노모르니 토르던 몽어도지 베제 베제다 존재이모다 천당 존재 베제 이모지 천당 천만매 받다오 이바지 강보 세권의 라신이 주범 문우 매받다오 이게지 가자바다 예수 상제시 역세야야다 상제 랍조샤 가자바 당 랍조시 나무님 이직다 좀내 될라 천당대 바 랍조르기 디게지 소도 니 산제 쩨는 데제다 데타비야 세란데 바 랍조르시 랍조르기 니나다 랍조르시 이약세 야데야 주숨부르 니 디게지 소도 쩨는 데니 마음비 듄가제 타말라 담비체라도 나버 지버 교바나 심제 강라라다 디데비 도디 칙셰바 다글라 양다바라도 두시케바 교와 중화 따치 라섬 니 다 오네 다네 이불 점내디 다 last 타마타마 앞제지입니다. 나게 타마니나다. 앞제버 last지. 딱점집이 리우니입니다. 최연영아이나. 딱점집이 리우니보다 이제 뒤지가다 비질. 나당 최박 최점디 야오인 마도지라 이가 최클로카노닝. 이직다 최역돈다 하고간닝 이딘 비질 모농어도디 뭐. 영아제 타마임. 다 다당아당 니동 죽자 라닝임에. 다당아당 동다 내닝 죽게니어지가 서로 개도물. 다지마도 노예 동단 네이닝 십제 야르마티 노무 야보다 타마타마 앞지지 망아지 타마라 다비 최럽도 넘버 직벌 교환아 예다다 상제 최지 말 깜깜 게이야 다비 최지 럽도 넘버 직벌인다 직벌이는 모노숑 게이메 게불라니 셈제 강라라 다기 데데비 도디 직녜다 셈젠다 우디두가 셈젠 강라라 니네다 수베나 강라라 니네 수베나 요지지마다 답니 디더비 도디 직시에바 달라니 다 우도 쉐담제 랑신이 모노무르니라 수 랑신이 모노무 다 랑신이 모노무 산지 세상 무슨 빼지 개주 랑신이 모노무 에직데 때네 딱바잠도 노무르니 오모도 이딩 다 도디 직시에바라 달라 양다바 두시 깨버기와 중아 다시라슴 이직도 당원에 다네 우최소 대미임불 응원에 다네디 수니 삼야 양다 위에 삼간 두시 깨버기는 건도 삼통간 교와 중화 다시 라서 우고도 지 로드와라 아니 동유티 레이와라 아니 뭐 다시 라서 점내니게 가제바 아니 다 상기 점내니지 대지 란 또 뒤부터 님이 저 남다리 돈메 오래 상기 취매 사바다 자시와 띵 띵을 본건데 다네 하고 고 지우다 취말 지게 양아게 타면 지가 뭐 우고도 취지나 이치니 대바 약간 니 레이와라 아니 다 뒤원 님 다 점내니게 가제바 랍조르 강추 디게도 마음이 듀가게 타말라 데미추라도 나버 지버 규만아니다 상지시 라님쇼 랍조르니 강추니다 이랑 념다 이랑 디게도 역세 마음이 듀가게 타마니는 마음보다 상지 좀 내리 때바 지야 나자 나자바 지노 나자바 차죽네 타마 나게 타말라 다비추라도 나버 지버 규만아 다비추지다 모노숑게 불아니 지버니나다 모노숑게 유메 지버 규만아 Same Ganglala Dak Didabi Dodu Six Shebala, Yang Dabar Dushi Geba Juwa, Jungwa Juwa, Tachi Laksam She Kyo Dige Masirchingi. Same Ganglala Dak Didabi Dodi Six Shebala Da Ime Da Dabi Chu Mare Ji Gebola Same Jen Subena Dak Didabi Dodi

지제 답디 사야지 소나 미오 룹서고 모도 룹틱지제 네이사 네이지제 숨서는 룹서고 녜임 이기고도 야세 소남 틱지제 티 난야 사호로 이나 이지 소남 사고니 소남 마음 사고니 소남 이 풍부니 풍부박도 매바 깨진 용수 뒤바니다 이지 소남 풍부박도 매바 깨진 용수 뒤바기로 용수 뒤바니나 당아당 지당 넘균 나다 소남디 사고나 지거우 마음티야야 플랑 마음티사 그네다 쳔 잠치 용어도도 부위네지 이제 조선의 마음통 이지 주제 내가의 마음도 약고소 약 주주디나 링티 약고소 놈에다 샤붐냐오닝 이지 모두 연차 붐냐오닝 다 만제 붐냐라닝 이지 다 잠부 붐냐라다 붐 마음티 더이놈 이바시나 주주딘 고요닝 칼레 마음 약고소 야놈 이네 똥먼익 돈다 삼로 통이야 랑신이 모두 봉어도디 삼로 통이야 이지 진보 통원이 주줌송 이지 자취부 부유 똥먼익이 개답이야 왜 라소이나 이지 소남기 풍부 망부 계속시 마다 소남기 풍부 용수 뒤버기로 뒤즈 리티 내가 싹고소지 휴제티 깔무티 내가 개와 우쯤지 싹대이도 모르니 용수 뒤바 아니오 던다 이지

0: 야 농부 이네 똥맨이 돈다 삼로 통이야 랑신이 뭐 주본 것도 디 삼로 통이야 이제 진보 통원이 주름 송우 이제 자치부 부유 똥맨이 개답이야 왜 라수 얘나 이제 소남기 풍부 망부 계속이 마다 소남기 풍부 용수 뒤버기로 뒤즈 리티네가 싹고수지 휴제디 깔무티네가 개와 우듬디 싹대이도 모르니 용수 뒤바 아니오 돈다 이제 뒤버기로 디지실시니냐 다 소남 망부투 뒤고수 김진 지로이니 디지실시나 동문이 통, 삼로 통이야. 이제, 개와 사고이나, 베네가당 상계 고반탑 주제, 계신 장면 숨도 초, 사야. 이제 상계 고반탑 고수. 시내에다, 소름 사당디 간, 동문이 돈다, 삼로 통이야. 소름기 사당디, 왜, 주용어도디 간호이나, 이제, 계신 장면 숨도 사고수지, 블랑, 베네 내숨디가 싹디, 위아세놈. 소름기 초, 뒤바는 요지입니다. 이치시시나, 라디오 장수 세버세버 친구 디당니, 다도 두시에버 미교신. 심지도 두시바 마이 속도 두시바 마이 강사도 두시바 주벌 미교리 치로 김세샤메데 소람지 초 마음 뒤대요 두수 옛나다 렙티가베 예와 마음 대화 싹대요 이치시기는입니다 이 라고서 김세 질로 옛나 대치시시나 라전 서버서 침보 이바지기 대다니 랑신이 주비 닥치 두시지 별시 모르도 랑신이 마주바 인사마도 랑신이 주바 아니오지 두시 주바 미교시 랑신이 주비 샘젠디 두시 이제 모노불 선도니 두시 바마이 랑신이 주비 샘젠진 모노불 랑신이 마주비 샘젠진 바마 랑신이 주비 속도 두시 바마이 속니는 소이명하다 소니 세인 죄다니 남시 땡가 힘보니 속니는 소니오 지가다 친구도 뒤입니다 대 주구주하는 땡육세 모노라지노 소니 같이 예도니 걸는 닝지시 예도와 인명 크라지나시 예도와 자지나시 예도와 소야긴 마지야오지 야도 글로우야 나당다 부야마 통오지시 예도와 디디세거나 요랑 세동이 무는 소니오지다 세모도 디 세예도 다 에너지 리보모도 디 이메다 나다 소니 세이 드레다니 남시 땡가 임보 나당 그로드닝 남시지 다디 소노르데냐 소도모 소지 챗랑게 무노 형랑게나 나당 그로지 큐브게 임 남시지 피가 형랑게 야고 소지 속녀지 체닝 남시 땐 히딩 약간디 움딘다 니버티는다 니바 까지 나당 고수 예디미모 우빠스나이 속녀지 소녀 소 다다 지데보 소지 레숨게 니엘라 이엔 투랑지 예디메 우지다 소지딥니다 소녀지다 나당고 닝낭 베낭 베낭디 구이두무 글로우낭 부 톨통데 술땡 대유디로두무 샤미짤라시이나 부지 톨숑랑게서 술 내가 따스러운 엄마디지메 비네 윤강 모더나 부 내가 띠니 부 피가셔서 술 베낭시 땡만 먹는메 나당 블로 글로우지 부 톨숑에네 대통수 따 땡으로나 베낭시 뉴비디니메 뉴비지다 체나박 레시시 야야 온도메 닝지나 크라야 야르말 통육지는 가뭐 닝시야도 베나베나 랑굴이입니다 오토매틱 니네 베나베나 구유지 이 구유 니버지 나다 세나고 레시야 온놈 이제 포 다이 지 니버 신랑게다 나다 록시 베테나 신노 모도 모바일 자 신노 모도 신랑게네 지다 이직다 베 구유 모노 장지 시수메다 야고 포시 이집다 포니오지 속도 드시바 마이 소냐 보제 여디 차지 마음도 초야 온 거드메 소녀지 라시기 두번문도 강사녀 독다시송어서 강사지 라시기 두번문도 이모도지 라시기 두번문 강사도 두시버 주범이 강사니네 라시기 두바 두시버 주범 미길리 치로 이지노베 에지 소남지 초 예시기 초 초지 나다 개와 마음티 대화 싹대요 초사 디베장 예드메다 초지 고두 욕망고 소티가 렙티가 직삭 고소 개와 삭 고소 이나 이제 다 랑신기 주비 똥바 녀 똥바니기 돈다지 삼통이야 이제 개사오이나 이제 다 초용소 뉴버기로인니
1: 다 대시 슈삼지 어조니유 다우주마르데 제시지 노르마르 슈초오디
2: 랑이낭시 다타 남달레리마 게시 툽된 게둔시 더제조이빠 말 문킷가 규리아 Dreshinangu Korim Sumpuchit San Nambur Langinang Uzu Korim Limichit Nogur Nukchuze Lengache Monpulerim Godhaab Namdar Lirima San Nangsa Langinang Uttambuche Deshik Namdar Lirim Chiduz Medium Wave Kilohertz Kachiliyangdi Khaliti Meter Kyaning Khebli Chiniska Uzu Akashwani Tawangimbur Langin Changmu Nuptik Chuze Lengakni Karma Khalichi Honi Desh Chilungitong Khalik Rolok Chindagi Bakhtarik Khalinei Boy Gallo,

이겨도 진보 간의 힘을 다 이겨도 진모 맘에는 룽돌제 결점 간의 해점 룽돌제 결점 맘에는 산을 넘어 즉흥 간의 해싱 산을 넘어 즉흥 마싱나 즉송의 너보도 간의 해로

나기 개모디 천하 창벌 미제바양 창벌 제발 두발 마제바양 두발 제발 규로 미자와양 창벌 규로 유와 마제바양 유와 제발 규로 삼매방아 제바양 창벌 규로 원기 내기 기보양 마제바 제발 규로 리기

동네 외절되베 간제지내니 이시지 간로마 생계동바전 라소바 간로마 제와 봉기의 조당제 제양상제당 장조선배 소지골로 등기남과전당 맨절사마야 자자 뒤숨 제와마리 계절마